0: Yes.你看有的天就是我吃用钱
1: 嗯也是跟他到到了对呀真的。
0: 我是跟那个说看的那啥才干都会到处那图。跟那图也得我的那种。那那个多个改了过我打开刚如果用红色的对是给我修过有人去干了过东西去图但是我的话也。你给他那点手看到的也是还有多的。
1: 我看来提高了我的大东西大东西。
0: 这个发育发育的一个哪种东西？
1: 呀，那那个呢？我那个就是你。呀，跟那多少人呢？你看，罗龙打的这个发育的一个东西。
0: 那说过来，罗根的沙金鸭子，这个从王九这个罗龙了。罗根的沙鸭子，现在罗根两只的那种，我是跟那几个，那个呢，阿克斯卡哈，现在这呢。啥活动我提带活动我提呢这个老师也会去沟通也是个例外的那种也就会要开就会要从这里成长的东西到也可能放在里好也可能不给做那个都是个那个老师我啥都做我就是公共的这个事了我给个例子
1: 嗯
0: 叫他下面去送什么当然总是哪个哪个手机给的这可能咱们也得上课的야지화야그게내사과같이사랑하자후누구생각하면야되자고하게과학은내손하자지되게니와성화롱다정을치고해라그통화홍화죠또개하야이동이숙삼조담자하그니까나다이동삼
1: 어내기또아기지내가이어디나아기와도배안사래다른애는다야아버지
0: 야기니다고자고놀이도가내지오예수리스나는게좋아시를제이파일이그만하죠
1: 嗯，有人带你工作的是干地方。
0: 干不的是老农，他现在现在。
1: 都不然了。
0: 啊。从你原乡打过去呢，现在长不了了，农你说。那个现在，哎，现在多个人，多个人啥样子？看现在啥样子了？也都在干，老少二归土地上闹着，跟那说吵那个。说起来，我哈，怎么就跟那个小区下哈人打个你好个那个，就跟他们长那个是吧？他杀过头的，就杀个杀过头。
1: 嗯，
0: 有那个是就是他那个种，把给他老混子那个杀的是个哈个子，一路那个就是搞的话，这个垃圾这个，这个垃圾产业是贵了嘛，全给杀不是了。最后那一下那咋来那位去搞弄这里个子，他杀咱就这个老子是他杀的，就这样子。这个那个你看哈，那那，那个说话搞了多好了，到1934，就是那时候那是1933。刚才我们那个是老表搞，可能我刚才不是说话那个搞好过的哟，是的。刚那个从那上回他不是公公司的事个，是给我搞到那个家，那个昨天早上我也搞哈，早上那个录音了啥，搞好啊，工资啥起来的哟。
1: 嗯。
0: 到了给你啊，到路易斯博士，刚，吃得好个那路易斯啊，那个的，往那是碰，往那一个，你都要过去给小舅什么大个那来老人过来，说给家，所以说，这个一都是给老钱那个啥子事来干，给老过，但是老给年纪就老过，说这个你要多拿出来，跟我说说过的哦，那个那个，
1: 啊，
0: 说哪个了，他说的。我那吃过老早嘞，那是。我就忘了，让我老师给就说你吃到红鸡，你就该用给我弄啥。啊，就来过，等这个忘了这个。这个忘了，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从 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跟你讲，我
1: どうすな次にとだとてきなあの歌あるの
0: があれぎりすてきにさんぼちしとわからとも忘れてねジェニフェだけがだからその通りご飯でやらんわ
1: うん
0: あはざわてきなやってくれるジェニアザラクエついだのやけすげえギターシールの俺だから早くどうだって 言ったら難しい
1: 大変な点でやるサインでやりくわってよりふわあたあたって
0: 出てくは難しさかけてて主役はそれティカナハーディスカノアティーノでなくたにこのそうだハチさんそう思いそれちゅうのごやだからこは死にゆうあのアビスでワーサンスカ1951に行動の50アクセスからおとぎが出たしお願いしてくだサハーさんで赤作りたきゃ作っちゅうの
1: なおへんち
0: ああ
1: っさわなだけにゃのたてか
0: ああ
1: たてかって
0: ああ
1: どこにだいにてちゃんばりやらけにかんねやたてか
0: ああ
1: ってあっさわのちゃんばりやちゃでりな
0: あいくらくそつか
1: ああねぎてるの
0: かバリオかチェイカプスキーどうした
1: ああ
0: ねぎねちねたのねウィッシュねぎ
1: ねぐあさわのはこぶたてかうっすら
0: あ
1: かせきゅうしやなけれとんげこてやろ
0: こつがんてくんでは最後っちゅ
1: う
0: しがんと
1: ん
0: じゃこっ
1: きゅうろさけぐにゃこちらにしたけどねねこらちすてきにせきゅうすね
0: パーケットしてごずれてんごとわかずれたずいじってねとうねおるがしたんからあかんか
1: せだせいかか
0: あーちょっとね
1: 楽器だんだん匂いでとうとうかっぺりいれて
0: ねぎらりわずれしたおごちゃ
1: んあの辺にしていくずれたときそのわの
0: は
1: やっぱスターにいればだけよのにぎりなあきんよねとだになあつじがしたわけんもあかたげりかへさへたりげちたこえっすていけといけちくてやてくのわな
0: あ
1: と
0: ああいいて
1: ラギエリー
0: のレガジチナイトキャプチャンティティサーカードテキャトーリーダニューオレティ
1: ー
0: アキンネディティエンデハーティチーズチナランルディニアゴンの
1: ヤキンネネギイカラドゥニアレリーラギエリーのワッチウェリティガキャワホチガイネギネティガナタコルティータルアリコークチディリティ
0: ガンゴンディガリ
1: アゴラシアギティティアラギリカロラシエザクティティアゴタデ
0: あロックスかあロックスか
1: サゴガハティガアリキがサゴガハギが客よってパチして前
0: ああ
1: ティガラ
0: ウリサーレイタケ
1: ウリサーレティああクオニスタ
0: ウニス
1: ああいやクオニスタチクタホーでとイユツクチゴラシェシノノケボケタワゴデスレティゴチナホーでティチケタアルニアウィアヤティオレニアでチュニカノフソードアゴワチェ
0: ああでしてよかったし、したね、はて、テラルルしたの、うなに、いえ、にえぬてねげずった。んでしたときね、にゃげしたちが、にだてはしさ、うどんすらあげやごより
1: て、
0: てぐった。ねげてぐでやだちさりん、てねが、ぬいねな、あっさりにご、学生ににえもそこなあうしきいかんと。
1: ああ、ほぬ、てぐねえわ。
0: かんにが、けいごそこなあうし、そくてやがつねちが、本当にワスロニーで、だけど、ギガン、エドガのゴアディカ、その辺だ、サラニーな。あの人間、そばディカじゃ。次に、ヨレゲー、あれ、ウィスキュー、シクスタンシュー、そらせいだし。そうですね、タニー、トニー、ポニー、カズレタジーズ。サーゴリゴチジスタネハ、トガインタッチ、サシチンネギャリスサーゴリ。わけでなあ、ねぎのわけが、何にさせずに、ああ、わえる。わ、わけの先させれたし。わえることは、スイーストウェル。なほうで。わえるこの木が、だいぶやったはぎさしあげちゅう。 tukea tahtu mun kiga ka kasungalo.
1: Ah.
0: Skuma yeru da sa. Ne o hage ri wanu na le ge tsu. Ne ye ge ra ge de tsu. Ski ta sa sa go se ro ki te wan te te lo hut do ge ra no wa ga no wa no wa. Ja, no ge to ge. Is ta ne. O ha no. Ni go ar ge ga. E wa ri do yo le ge wa ga te ra ge ga. Ko wa no se ko ko tsu ko sku wa la. Ago haga ainda será será número. Kagi gechu zoni oer de sa. To sa sa sa sa da ya ta.
1: Mm.
0: Agene ge sa ji no to ni da no. To ji ge ya kan lo ren de ge ni ale ne ga hoi sta sa go na sa ka. So ki te ta de te ta de ge go da ti. O haga ainda sa ga to. Mo na a she na ga ne ne wa su wish ka wa che ra ku.
1: Mm.
0: あれがわざわざ、本当にできたらさ、さごかねち。こっちにこっちにもうそこらごのほどやご。おげとごわ。あ、とにかくでこれたせのち。まつこえるで。まとげげちとにごでさたのさにで。とせるんささい。あ、わよくしてぐしとけだろうでいく。
1: なくしてなくしてきたなかなかしたさいつらろるでにゃくんからおやんしやまの。え、じゃあごつなぎだれち。やかてやかて手でやるしたんよ。なすなてきゃごやんた。ああ、ねぎきもえるぎか。あえれちぐね。ペンチェピーニャのかくのふ、アクタフチーニャによる。うん。そにょれんちのちゃんのつれた。
0: 奥さんが来て、お花見が、お花見が、下、ゲッチュ。あの、来た今回のケールジュン、ルジュル、それ、ドアの、あ、あ、すぐ行こう、あの、ステージの上げんだと。雑魚さんにしか話しちゃうな、たって、わけでね、チョケなや。
1: あ、確かに。
0: うん。
1: 俺ならのも、あとは、さと、に、えのてが、あくのね、しんや、
0: だはや、ずれやがね。
1: 確かに。
0: あ、見て、ずれ、とんだ、おめえ、じゃくそ、じゃなく、うん。
1: いや。いや、手に、きちんありえ、だって。
0: とにかく、ゲソが作り上げてます。1960年代、そらせいだし。ね、こっちにこう、よって、ギョーブにね、とは、ラインジャラゼガーのトレンチスカーだ。
1: うん。
0: あ、これ、こう、くたつわるな、ほんだ。な、なんか、なるのは、ピルブルンツカーだ、抜けが。なくちゃ、ね、ゲンハー、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んか、な
1: kena antuna sega.
0: Ja just ekki var dansat kus ju gärle jag fick all jaks. Då garanti hål i den och det. Kan det gå så där det kan jag aldrig göra. Åh nej. Kan det ni gena bort man ni gena vi sakio. Kvar så någon kan det inte ta halt kvar så kan det ni vara så. Och jag såg det tog det.
1: Det så. Ja.
0: Jag kom till dig och jag såg att du skulle gå och slå på mig och så var det och det stod.
1: Gör du?
0: Ja, kan ju se det att du slår dig och sitter ni och jag då att axeln blad i så att det går nu. Det gick ju att gå och låna mig då, så det på kan det gå. Ja. Och då när Peter lurar då när Richard så där så. Ja. Och sen nästa gång har jag gått och hela gången gå att det går nu. Jag har sett det för Francis. Jag har sett det för Francis. 공학시가 희수 지금 에리사브.
1: 야, 도스크 에제토가 도에치도 티토 가누론이냐.
0: 아게다고 하하라나 크나다고 왔다가 이러라 아게다고. 어떻게 내가 그래서 참 플라스. 야, 소리고 하라데니야 하라고. 가네가 하디디서 왔다. 와게 단어 왔으시고 있다. 어떻게 내가 약하게 생기야 디다 그렇게 그러고. 또 그렇게 그냥 들고 왔으면 거의 싸도 올리네요. 뭔게 그래서 조금 더 올리 더라고 그게 그렇게 되게 싹 또 슬레야 나라 싸니 이거 로에 이거 약위도가 약위도 가다 그렇게 계속 되신 분 있다가
1: 그렇게 약이니 올리도 나 올리시가 하우야 다 닦는 거
0: 다시 와서 살고 있었어.
1: 아, 예, 다시게. 내가 이제 테리 프랜치스 보스턴도 뛰었대. 티 가기는 전니가 하면 없었다가 다시가 있다. 그분네 티가 89 그라티 you had to be true. 뭐기네 티라디아 홈니티. 스칼레 좋아. 사인 나이레디 와가로도. 그야 그때다 다른 카테리. 와도 우리 티가 우리도.
0: 아, 과자지.
1: 아스콰게 호독터스야 야하스레 되게
0: 아
1: 염가도 가르와 아그 나디에세 아이도가 어디에 내가 두스러 알지토
0: 아
1: 여기야 어떻게 제가 다회사디스레타 니네 때가 나오가 여기 아다사디스레타 거기 호한다고 야무시야
0: 라치스 양반도 거기야 돌려 또 아
1: 그래서 그래 Tisku ni tiga no no ni gua yo. No antat ke Lake Plastic na tione Lake Church ni sadita.
0: Ah.
1: Chuwe ya.
0: Oh,
1: no. Number 9 se si ti et ke jo hak se ti ta gua ta.
0: Tisku ko sa do sit et ko le ala sto ni ke te ko.
1: Sirnak. Sir ya. Sir Toga.
0: Ah, kon se ki tok sle di ta ha de ti.
1: Ah.
0: Na lo ga go ko ti go.
1: 何をしたんだと、手直しはどこだと。だけじゃ、すごいよ。ね、この人の人でね、匂いを。わざわざだから一切がし。うん。で、そこがね、がりです。僕が行くわ、なすかわすけど。あげるけに、昔から信じとくてやわや。え、そこにここだから部屋あるのは。うん。
0: なんて、てか、とってあぶりをぎょって、これ。てか、かのくして、てきに、タワー。29フロアス、いくらて。うん。てかにして、てか、にて、これ、こうやって、だから、てきんごいよ、て、3マッカンブチャで。うん。できるよ、だ、あくんわら。うん。だから、ラジオのマーチ、チビフロアスだで。あ、ねただでか、だねね、タホーだねて、てくねえちど。クリアワン、え、ほんとしなだろ。けやらん、いくらて。
1: ジミとにかねち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ミとけなジ Chicken, chicken, when you can't watch it. They were getting out of the door, the counter guy, you die. What could you get down, get you like? Ah, go, you go. You're so galant, don't you? Okay, now I look how you are. What is some heart, you know? Ah, you go, me take a power, yeah, guess where? Couple years ago. Guy didn't need a deal. Joe, don't watch out, don't knock us with a story. Chadri, then that's all. Ah, well, okay, listen, you. Ah, go ahead. Yeah. Kalis, then you are going to go to the other. Ja que o cara está no dia, se calhar com a quarta, se não é o cara da rei. Está ali criando, é que estamos a ser. Ali, se está suave, tem que ir lá que o quarto dia, se calhar não é top. Para o lado da rede, tem lá. E hoje, olha, se está em Guaio.
0: 아니 게 다가 정말 이거 나가리 좀 통하게 저기서 사야다게 다도 아니고 상지다 이제 사대고 니한테 하게 저니 혼자 잘 얘기 좀 꽉 하고 와는 지금 잘 모르고 열어놓고 와는 나게 다시 자 관리할 때 잘 내가 지금 원하시오도 내려놓은 말로 나게 하고 그렇지 아기 이게 다사 상기가 있다가 이제 하에 하기밖에 다 그거 아니구나 그랬으면 살 아직 다 지내야 호우래 그게 다 지내면서 땅 와에 저기가 와서 할인데 아예 혼자고 설계 호니 그랬으면 살 아야가 한다 그러고는 그랬어 아니 숙소 땅 와다시 저기는 눌러게 땅 와다시 숙소 호는 호로를 이제 사야 하자 그래서 하에 이렇게 조금 호로를 내가 혼자 고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요, 홍화에 나기, 홍화에 하자 하겠다. 자, 진짜, 지가 나와서. 네, 근데 제, 전화기를 하나, 딱 왔어. 뿌여와, 니가리야, 그래도 넣었었어. 되게 동냐, 다니고 시켜왔어. 어, 니가리야. 나라, 엄마. 습관이 어디야 다 하고 제가 나중에 다 어디야 놀았죠 현에도 무슨 다들 하나 아저님은 요는 여주 원래 장어 뒤로 올리기 전에 뒤에도 설아 알지니하고 뒤토는 진으로 아니 다른 각도 그냥 아니 설아기 그래 뒤에 숨어드니 하는
1: 어디 다시가
0: 어저께도 다 그거 한국에 사 수나 내가 1948 뒤에 나가도 가자고 아, 그게 튀어나오면서 계속 싸워가지고, 둘이 시티하고, 이제 봄배에, 뒤도 어느 곳에 다 차고 했는데, 어느게 하고, 어머니 뒀어, 뒤에 나.
1: 야, 나르긴 해.
0: 아, 박하고, 어머니 썼대, 천원 뒀어. 내는, 어머니가 지혜를 이제, 다른 거, 괜히 좋다 하기에는, 지금 누가, 철회가 나고 아직 나고 나고 뉴질로 있던 것도 했어. 아고 결혼 사가 삼만이 낙도 다시 삼만이 낙도 다니 이제 또 내놓아 그때 특가리 말도라야 하고 이제 그리야 그는 다소 학교하고 와야 이게 진짜 결혼서 반우가 그 뒤에 꽃초 어떻게 나니는 뭐라 그게스 요 다리 한게 근데 그 뒤에 이 형들 이제 다니가 안타깝다 이제. 내가 그게 도착 되게 하는 사람이 트룩스탄 베이커스 도서나왔어 한국사람과 해놓은 사람이 그스탄 사고 내가 내었다도 놓고 그래 역사 달라고 있었다고 소리야 저기 TV 취기요 했잖아 내가 TV 다 디스코 오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유튜브 근데 제가 있잖아 스카디로 왔어 왜요 watching your hand to get crocodile. You take the scare he asked out, you know, like I didn't teach him now, just get it. You know, low end, crack, sagan, and away get it. I get down to cake, I said, you two knew more on there. The tea away in a walk, what tea, Ogilok, Agilgo. On the tea, well, yes, yes, I got the crack, what whole way, and yet you win a star, you suck, the teacher won. 특히에 단다 학교 쓰기는 없었었고 지금이 중도 자기 아들 자식 오늘 아시시는 누가 나나 하여도 왜 해지 넘어갔던 자기야 도치 녹삭지 시간에 저기 나코냐 그래서 우리 아들 하고 죽던 거 어떤 아들아 남들고 하고 또 뭐가 되게 되게 야를 하게 상태 자가 내다 코는 우리 아들 その時のあの本にアジャンスは作りゃ気がんとそのドアアイリジに時計は顔がましんかごわずジョヤの人のクリスティブさんワンおつくぞんごやねんだのロイディカそんかたんでごねさやすぐすぐさやだああパーハーさねてすわ我你大概没心里啊，你你过好个，这个不需要过过了。过下第一个再去过好个，我早上起来我有我那个有黑色的，就啊，这样 다디야 화성도
1: 오이 딱에 시도니
0: 양에서 화성 이 기타니 지금 진진도 용어로 와 어 단지는 내가 살아도 나 지금 수말 그 용어나
1: 야
0: 하고 이거 저게 과도 없다고 하고 이거 이나저도 놓고 내 사스카스 거 근처에요 하긴이야 나 해야는 거니 호다서 내 사가리 와 지금 각교로 사가 사부디 하는 거야지 야, 통기야, 이주지간 샥타 와도, 당화대, 과트. 수건사이도 나다가 나다고, 오마디로, 사고디로, 리기지나, 지니, 또 자기 타야고, 치세리스티가 한다, 근데, 오마크, 지구, 기구리 활리도 자기야도, 저기가. 드디고 하긴 또, 니네 다 사고디, 내디고 안에서 냈어. 야, 기도가 들려달래도, 니가 자원에 와, 저가. 저녁이 두드리 화났어, 제가 자유가 지세리스 때는. 기나기를 놓고, 아국은 곧, 누가 쓰게 하느냐. 아이고, 이런다, 아이고, 싸, 하느냐. 내가 기하다게 하는 거.
1: 응.
0: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있어, 이 기가. 어, 그래, 이때 뒤에, 그, 아니, 또, 난, 그, 기하다, 와, 나이, 눈, 간, 사이, 지, 흑바다니, 흑이, 나, 진, 지, 내가, 거기, 하는 거.
1: 야, 누가 쓰게.
0: 어. 그게 너가 제트까지가 한 뒤였을 때, 아, 이게 라이언스, 너가 잡아내지, 이거야, 길이 하야고, 와야겠다, 좀 어떡하는 거지. 또 혼자 하는 거지, 이게, 이게, 예수가 어떡하는 건데.
1: 야. 하지만, 이게, 그렇지, 나도 이겨는 하야겠다.
0: 내기 가족이 결로 싸가지야, 다 이해해야 돼, 니지, 왜 이리 와야.
1: 응.
0: 나한테, 내가 이리 자기 하. 그래도 아까 군는 하러 어디는 사티네 또 거기 대가 이제 니니 동니 지금 자
1: 두근이 아디야 또 됐어 너 하루 나가 니가 한다고야
0: 아 먹여 먹성하다 되고 왔어 니가 시와 기회도 최근에 사실 자고 사고 오류 지가야 가리 뭐 가기도 힘들지 난 숙여는 곳은 나한테 나한테 하지 뒤에서는 거 나가고 놓고
1: 이들이
0: 오고
1: 되니 지니 되고 뭐 그리워는 그 같게 하는 웃기게 대도하다 기억도 나고
0: 아니 예수교는 야리국에는 토지 내기게 한예훈에 타게 오고홍고 특별히 원동생들이 원동생 주지모가 오스카와 한게다기가 홍계약스고와 스킹하게다 뜨냐하카 내기치는 딱사니고 니사라인다 내고하기 스킹하고 지니고야고고 스코키에니, 지금, 하다마, 지락사고, 툭툭 다 하자키, 뒤에, 연사기를, 우글로그 했던 수도 안 도치지.
1: 예.
0: 그래, 투기니, 뒤쪽 가스가 아닌 수도 사기. 그래서, 너무나 훈훈, 뒤쪽으로 사고, 참, 투기나, 이거 참, 너무나 다 내기 원이로, 이두사람 다 해봐, 스테리스티네. 감사하게. 아니 저기 우야나 뒤에 놀아 다 주로
1: 깨끗 거기 나오 어떡하냐
0: 여기는 여기는 되게 야기로 아니 길이 형께서 공사하고 하고서 좀 가로는 있었다니 먹고니 있었는데 그다 리고 와서 내 놈을
1: 응 진짜
0: 되게 오해나
1: それでは、ロジロエのロナドエのでこう、シニルコティが。ですけど、このリガス。え、ですけど、パルナライル。アクタのスカグイエ。え、でかないのか、パルナライル。パルナ、いや、なこの。じゃ、あ、それだけしてでリダエルのなこの、ちょっと変わるでこぐらいになと。
0: 저기 나는 어디 하잖아 하나잖아 동네기가 오고 하는 거 바로 아카시카는 왔다 다 갖고 왔다 왔어야 돼 내 노래냐 그니 내가 와기야 수지 왜 나는 오르는데
1: 다시 그게 들리가 너
0: 왜 나라고 했어 내가 뭐해
1: 이탈하다 또 하긴 이상다 위시키 엄마
0: 오늘 지금 얘가 그때 그걸 말하더니 이거 원하서는 저희도 했지도 위시키가 어디서 그러고 왜 나도 내게네 내게네가 내가 나 됐어 나 잔인하게 지금 가라네 이제 나도 열이 가라 거기로 외장 스카리가 지금 시키는 와서 내게네가 하고 있었다
1: 오케이
0: 아
1: 도스케
2: All right, Niawa Goa, gentlemen.
3: This is the Alganyakeha Radio Show, brought to you by Yungwahunkawa Haja, in collaboration with 97.3 CKON. Niawa Goa to the St. Regis Mohawk Tribe and Mohawk Council of Akwesasne for sponsoring the Alganyakeha Radio Show.